0: 이번에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버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 안 반스.
1: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 이라바시가 바카